0: 오빠라 우짠
1: 오빠라 우짠
0: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 우짠 오빠라